0: 그랬을까? 사랑 잊지 말라 그래. Yeah, yeah. 시디슨 술과 에너. 너 때문에 끊었던 담배 다시 너 때문에 무거워 goes out to you.
1: Goes out to you, baby.
0: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그대여.
1: 내 그대여.
0: 지금 이 노래.

수백 번은 본 듯하니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

어쩌면 너와 난 저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쇼레인 어쩌면 너와 난 저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 This is our last

0: 옛날이죠. 내가 한마디
1: 그래,
0: 해?
1: 지금 한마디
2: 해. 아, 얘들아, 진짜.
3: 한마디 야, 방탄 대표로 한마디 해.
0: 알겠어. 아, 내가 리더한테 한마디
4: 야,
0: 할게.
4: 그래, 그래, 야, 그래, 그래, 그만 늦게 와라.
2: 야, 호가야, 호가야, 왔다, 왔다. 왔네.
0: 야, 한마디 해라,
5: 한마디
0: 해라. 제 앞에 버리게.
2: 양심이 한마디 해야 돼.
6: 뭐야, 한마디를.
2: 야, 왔다, 왔어.
6: 형, 내 이름이 계속 들리는 거야.
0: 제가 생각해봤는데, 형,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?
1: 요거 아니야.
0: 요즘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
2: 야, 뭐, 리더 형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.
5: 리더 형이, 리더 형이
6: 도대체
5: 진짜
6: 이상했네. 리더 뭐야, 너 사람 아니야?
0: 나한테 왜 이래?
6: 니가 뭔데?
5: 남들 리더 형은 측근이에요.
1: 그래. 리더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.
0: 죄송해요.
6: 고생 많이 하는
0: 내가 잘못한 거 같아.
6: 그래, 죄송해요. 같은 친구예요. 아 진짜.
2: 힘들다 요즘 그래서.
3: 아 어깨 아프시.
6: 이제 끝났다. 아
7: 너 어깨 괜찮냐?
2: 야 몰라.
5: 아 저 쉬다가 진짜 잠들 뻔했어.
1: 너랑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
2: 너 쉬다 잠들었잖아 진짜.
5: 아 진짜
2: 힘들게 하더라.
1: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.
2: 아까 뭐 상남자 때 보니까 뭐 비 뭐 죽으려 그래서 노래를 안 부르던데.
0: 아 근데 상남자 때 은근히 비 형 때문에 힘이 나요.
6: 아 좀 그럴 줄 말아. 아 좀 그럴 줄 말아. 아 그럴 줄 말하고
2: 좀 힘들었으면
6: 아 진짜
2: 아무도 야. 제대로 안 하고
1: 그래
7: 야 근데 그래도 오늘 재밌어요. 아니 저 방 대박이더라
0: 저 쩔어도 좋았어요 좀.
2: 아니 쩔어도 쩔어가 대박이지 쩔어가
6: 아니 근데 진짜 다 대박인데 덴저 겁나 죽을 것 같잖아요
5: 덴저 씨
1: 덴저
2: 야 근데 아니주를 진짜 그 아니주 걸 이거를 안 넣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진짜 상상도 안 가. 거기 다 따라 부르더라고. 아니 주가 할 때 그거.
7: 슈가 맞 처음에 랩도
1: 그래, 야,
2: 안 하고.
1: 슈가
2: 아예 아, 랩을 안 하던데. 그래,
1: 마이크만
6: 대. 난 그냥 이렇게 하자.
8: 내가
2: 술이 너무 날로 먹는다
8: 딱
2: 진짜.
8: 한마디 해야 돼. 너, 그 제발 좀 꺼져 한마디. 그것마저
2: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.
8: 아니 그것마저 안 하면 그것마저 안 하면
1: 아니 주 때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.
8: 아, 확실히 그래. 진짜 잘 듣긴 됐어.
1: 그래.
0: 기분 좋긴 하더라고요 그때 형이 랩 안 하는데 다시 따라해주는 게.
1: 봤어. 야 봐봐.
2: 근데 사람도 엄청 많고 좋았어.
1: 그래 야 만약에 봐봐. 근데 우리가 이게 눈을 딱 떴어. 근데 우리가 지금 노멀 드림을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. 눈을 딱 떴는데.
0: 싫어.
1: 그럼 기분이 어떨 거야?
0: 돌아갈 거야.
6: 아니 그럼 나 그냥 그만 그냥 다른 길로 가야
1: 그래 너 고창으로 돌아가고.
2: 자 서자 원수 레슨. 당신은 지금 노멀 드림을 하는 닭가슴 자가 함께.
1: 아! 안 돼 못해.
2: 진짜 나겔락 용기의 닭가슴 자가 함께 당신은 진짜 지금.
6: 진짜 나는 소금 몰래 넣다 들키는 그 장면을.
1: 아 안 돼 안 돼.
2: 나는 파마머리.
1: 아 이게 막 진짜 다 꿈이야 막 I need you I need you 다 꿈이야 이게.
8: 근데 진짜 꿈을
2: 근데 가끔 꿈 같긴 해?
6: 아니
8: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아니야
1: 죽이란 소리 하지 말아요
2: 야 봐봐 내가 옛날에 월드폰을 먹었는데 지금 월드투어를 한단 말이야 어 기자 알았어
1: 예능감이 많이 떨어져
8: 바로 잘려 이런 거는
2: 아니
8: 근데 진짜 꿈을 수도 있는 게 사실 그렇잖아 뭐 한국 잘 됐던 가수는 되게 많잖아 근데 이제
6: 그쵸 그래요
8: 한국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뭔가 좀 불안하지 지금 상황에 뭐 우리가 좀 타이틀 나오고도 아니고
2: 그치
1: 친구 분위기 가라앉게 하는데 뭐 있네
2: 갑자기 뭐 거의 약간 타이타닉인데 지금
1: 그래.
2: 침몰 직전인데 우리는
1: 아주 전복됐어
7: 아 윤기 형 앞에 이발해가지고 아
1: 그래.
7: 울 터지게
2: 진짜 재밌다
0: 확실히 아직 일단, 타이틀도 안 나
7: 그러니까 타이틀도 안 나
6: 꿈 싫었고 타이틀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
1: 그래
6: 어 잘 나가지고 어? 내 가지고 어. 딱 또 대박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?
0: 아, 다시 다시 써.
2: 야, 넌 그냥 좀 자, 자.
1: 그래, 어. 넌 자는 게 더 어울린다. 야,
0: 어. 평소에 한마디 다 나는.
2: 이쯤에서 호비한테 물어보고 싶다. 야. 한마디 해. 그래. 이번 음악 기대평.
1: 호비 어때?
2: 한 줄.
7: 잘 될 것 같은데.
2: 안 돼!
1: 아이고,
6: 망했네! 시끄러, 시끄러, 시끄러.
7: 그래, 안 될 거야.
6: 다 들린다.
2: 그치만 얘들아. 그래도 우리의 청춘은 빛날 거란다.
7: 어우야.
2: 한국에 가면 방피는과 비록 형이 엄청난 트랙을 준비해 주실 거야. 그리고 우리는 끼얹기만 하면 돼.
0: 왜 그래요, 갑자기.
2: 기름 같은 거.
1: 그래, 야 우리 걱정 노노하면 돼.
2: 아 근데 걱정 뭐.
1: 아 왜?
0: 그 너무 인정.
1: 왜?
2: 아,
1: 그, 왜?
2: 아 근데
1: 왜?
2: 아 근데 나 진짜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는 게 오늘도 방금.

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왜 밖에요 난 당당해 스무 살로서의 야망에 혼자서 뭐 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스타일로 연애도 해

so great like she's on the left right we'll be the gonna 시작의 조마 가까이 온다 누가 먹었나

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, I ain't perfect But I'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

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